0: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.
1: 너와 나 함께라면 웃을 수 있으니까.
2: Sumando interacciones. Facebook, Radio UAEH Actopan.